지내지나면 후세냐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후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사는 카치로서 애냐오나 냐미드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크로포뇽